best to me, the oldest and the good. 서로 younger than 미래를 살고 있네. 한쪽 그 같이 여친은 바쁘가 돼. 서로를 보지 못한다는 거기서 끝.